0: 하네. 아번 능 못지라 덩커.
1: 뭐 좋던고.
0: 아, 원케이쇼.
1: 아버는 노는 거 따고 사이긴 하나 하네. 안 따고 넉덕 꾸리덕 넉덕니 다 혹시니럭 브럭니 저더니 고생 뭔가 잠이 서러 다
0: 그래 타고 아번 박은여승 그 팔레마타 디니 번이너라 하냐 하.
1: 하여게 아버는 안 사이긴
2: 하게티자
1: 하나
2: 차이카나데 타고서나.
1: 하여게 아버는 안 따고 사이긴 하나 노력하나 뭐 이때 새끼 쓰는 거
0: 그래
1: 있다
0: 타고 승로티니 타마케랑 같아 뭐 사이카나 나상카.
1: 잠이 서러 내 사이긴 하나는 그러니까 액딘 사자 그냥 딱 혹시니 이런 넉덕 꾸리로 넉덕니 그런 가 그래야 와 탄탄이 탄탄이 팔팔이 살아 있던 거죠. 저도는 그 순부문 거의 잠이 절로. 그러니까 벌어먹 탕이 불어 가나 군인이 와 팔의 팔이 자태 자태 자태 자태 가나 군인이 와로 기사검 걸어 이자카 빠 이자카.
0: 타고 보라고 팔레사망 사망
1: 가나 군인이 와로
0: 와라
1: 기사검 걸어 이자카.
0: 검의 응 검은 타마겠다.
1: 그러니까 브로우 딱 혹시니라 다이샤 보런 고토고 당의 와타니 레라하 와타니 레게된 거냐 딘사자 거냐 와티 페라하 와티 페게된 거냐 디볼로 카이 페게 마이미 형난 오 마이미 형난이 허 아이도 허코 그르 그래서 거머거 허서워 아디네 그래서 거머거 뭐 허승리야 와더니 허루 서이만이야.
2: 뭐
1: 하고
2: 발랑하다 마음이 청시하다고?
1: 발롱은 맛이 뚜렁뚜렁이 마이롱 뚜렁뚜렁이 송송 사이. 발롱고 톡바. 그게 아디는 그 말이야. 타니 뭐다 성다이카. 허 가나구니 와 깨물이 빨아 가나구니 와 너그러로 떠. 아라고다 허르 하리마나 계좌사 이게 나이. 네 나이 쪽 때나 이때 나이 쪽바. 그런 사자가 브리싱 마사. 아라 하니 로타 바타리 거르카이 바르 사이슝 동 에이 여러 버럭 동마 자감라 네 좃토니 타 혹시니 로니 미싱가 좃토니 아카라 보노 허르나나니 카타
0: 타고와한 거 버리시니
1: 브리싱이
0: 너가다
1: 나고
0: 또 걸자 동만하고
1: 동마 나고 그래 오나나 그 타모 니너로 허르게 동자 네 동마라 동바 당대 그리티 시빙 문안이 허스 아는 수비틀랑 마히틀랑 있다 그러니까 오 부리싱마 뭐 앞으로 마이냐 모던 바이 마작 동화 아스디냐
2: 타고
1: 볼로
2: 타나 타고
1: 마이냐 모던 바이 마작 문슈 바이 그러니까 오 부리싱마 뭐아 볼롱니 왕마니 보 로미샤오 똑마니 보 로미샤오 무슨마니 보 로미샤오 마송마니 보 라무이샤오 하이클레 샤티세테 아 볼롱니 사자네 능네로 니루
2: 저도
1: 쳇검 승동카 오라이쿄 증마니
2: 하기 아부스 타고 라이코스나
1: 라이코스 아보 브리시기야
0: 하기
1: 바로
0: 타고
1: 그러니까 오 브리시 뭐아 보타오 카라 탕마나 오 똥티 그리티 마시 오늘 허람은 수부이 허프나 들랑 마케 배탈랑 있다 그러니까 뭐라 저도 나 거라 다 혹시는 무슨 저도 나 허나 하나 뭐 허숲가 허숲가 되게 나 시민군은 허로 대증세 아 숲자니 그냥 오 브리싱마 대대 비누 그렇게 당이냐 뭐 그러나 톱 그이리 브라브라 랭르이 아 보롱노 마루아 거다 하니 마루아 거다 아로 다오이 걸어보이 던가 근데 아 봉이 마음이 청산하면서 또 허석을리야 레리 탄가
0: 나 싱이 레저 떡 하나
1: 레
0: 타고나
1: 레저 그때
0: 뭐나
1: 뭐냐
0: 타
1: 그냥요 다 먹는 거 봐라 다 후진이라 하니 타이마사 탕라리 담아 불려 타는 게 섭섭벌이야
0: 타고 와나 자 카타나
1: 원어
0: 타가
1: 자
0: 탈리야네
1: 원어 자 떡나자 타이마사 탕하다 탕마 뭐만 해 가는 거니 내가 봐라 그래 엥마트로 라타 파트린 거넉 아라시면 버시면 마사 말아요
2: 아바 타이마 사모 말라이 카타나 타고
1: 응
0: 타고
1: 말아야 되겠다
0: 와 녹녹
1: 아
0: 녹이나
1: 농이 농 누구야 그러니까 뭐 바로 오나나 니라 허라 똥자 네아 똥티 그리티 시빙우라니 허 그레레 하니미야 아는 수비 파나마케 파나게 틀랑디
2: 한해 차고 떠나
1: 하이 하이
2: 타고
1: 차오고 따도 그러니까 아 뭐라고 허 숨나니 포 후 수보다 승리했다는 말이니 허벌.